따비리 왕캠 타지만 비네삭바 쿠라이점 니마이젤은 나세이랭바 라쇼리쉐이 마클메텔기 더럼키야 산독도는 따한저리 버시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허직 뽕파마 시다 부드는 락저리 레박닝바 이시 애니컥 그들게 한바다 따미네시 농마이템 솔렌드로나 샥바 브로젠드로 와행자나 세이링바 레방닝바 이시 제리나 차싱다 아토우부싱기 타우나 락리에 코이 락리 이마능기 닝탐방악나바 나파리 사레 파르클리 와르르누 이마 남모 남몬 방글 자우르클리 갑라누 팔림 가리기 갑리 호이마

나하롤기 콘젤 타우람 다비리베 싱부 아한바 막타다 타람노 옥차리 쿠룸자리 나시기 타우람다 부자락리 소셜 미디어기 누밋 아마디 나하싱 타우람 란톡차리 바싱 가이트리 사랑템 아마디 프리앙카 휘닝 슘범 하우직 로비레시 소셜 미디어기 누밋 아마디 나하싱

0: 미오이바 이코이 아시 앙악바 타와이 반바 아마니 에코이다 파리바 톱시기 마파나 이사네 이사바 누가이 제나바 와타 파다나바 호나자리 아숨나 하이토이싱 토이바카야나 마풍 오이두나 마탐 마탐기 포톡카야 포톡두나 미오이바 이코이기 사비아타 나시수 샴타락리
1: 미롤 쿠딩기 이 파우 파우나나바 파우나론카야 레이키 Matam ama chiti thana duna pao fauna ba matam matam dugi wari shu nungairam loi karam hai gani ngasi ahong bagi ichauda iroi duna sanari ba mirol ashigi di social media asina fauna lon oirakli
0: social media mapham mamani Wakal the Parakba, Ihul Kayana Wari Oi, Mikup Kayana, Ningshing Kudam Oi, Konjil Kayana, Ekoina Kaludraba, Lamba Pangludraba, Chinglon Kaya, Ipak Kaya, Shurum Kaya, Pauduna, Lady Hingli Hyperkandraba, Kayagina Kongyona, Buriba.
1: Mafamasida, Ikiba, Maye Karana, Ekoibu Shamnahali. Tagat kiba post amada aikoina fongdokli aningba apamba. Meses amana kana amabu nokhali, kana amabu kafali. Ngashigi akhanaba social media gi numit asida nahashingi wari pukningi ihulgi matangda khangminashi.

아이 짜비가 사고 너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이네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phangbi gani online complaint tawbi ge har k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s ki maramda hen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아카즈바니 인팔기 산독처리바 토럼싱아시 라디오 셋 각트나타나 아카즈바니 인팔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다수 동안동안바 람디기 능시저라바 머룹싱 리시너싱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기 쿠탕다 다비바마디 라이브 셋다 아마가 아마가 메시스 이나두나 토럼아시 농아이 해비기 워펌 이코이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기 라이브 셋 팍독처바다 워펑이 YouTube live streaming da live delivery ba marup kharagi ming panjar bada ning themba live stream thongju ngangbam renabir chanchan ning thokja kanon bala khongbai lakpam suman live stream thongamba ning thokjam bogen live stream lenthoi salam hekruzam baburam singh sinam naun kishor Lashram Shushila, Samjit Chabam, Samjit Savam Santi, Marup Singh Asina, Nungairaba Ayuki, Mapau Puba, Yafa Pauzil Piba, Wafum Singh Amadi, Good morning Manipur Nungaina Tavi Begi, Mami Idu Uba Fangjai, Marup Singh Bu, Amukahana, Thagatpa Fangduk Chari. Matangda Tingajariba message asi SMS messenger WhatsApp messenger nataba chumnegi inbox message ta thabirakpa message singi lakta mani isai mata khanjegi Sunita Nepramna sakpa pamjabgi thaumai thalamgi haina sei obai sei do tajegi khanjariba ai Sunita Saikhom Bamun Kampu YWEYWO mana khani ibirakpani Sunita Saikomna, Sunita Nepramna, Sakpa Ishayama, Kanbirakpani, Kanbirakliba, Marup Amadi, Good morning Manipur, Nungaina, Taviriba, Singidamak, Sunita Nepramgi, Konjelda, Doneshwar Konsamna, Sairing Baishaini, Seikodol Tanjari, Taminasi.

필미세이 구돌견이 슈브르 묵다비르시 이킹 럭드기 레드 로즈 필미세르기 위드롬 푸스파라니나 석바 이세마 로미 메이테기 마이 액다 도무 탕점나 세랑비세니 란톡세리

방카가 시대산 독자리바 마니포리 스미세이 구돌게로에 비렸다 비렸시 왁싱길레인 품디기 알빈 쇠범 어머디 지트라 방암범 아니포니 사귀나베이세이 에켄드르텐 수부기 마이익다 도니에 히밤나 세랑베이세이니

한적시 왜 세시길로이나 땅가가시다 마니포리 품이 세싱 란톡볼로이자리 마칼마틸기 토름께 아산독도는 다한자리가시 아카스바님 파기 FM 상하이 채널니 농아이르바 토름께야 마탕마탕 란톡자르께 레드나 타비유 아카스바님 파기 상하이 채널기 토름싱 아카스바님 파 혹시 아유 기쁨 드라마토이가미니 양카이터레 찰리 내하기 마통다 강라 채널기 아니슈바 토름파링 미디엄 웨브 미터 저홍가니 푸다스미가마 킬로헤르츠 자니판 마르푸니 토이다 동아나 따바 팡비르가니 마칼마틀기 토름 산독자리 유지시 아카스바님 파기 FM 생활 채널이기니

0: 나타나가 사이 CRC다. 사피르가 하이리바 네르마야 헬스 인슈런스 스킴세 마시기 레지스트레이션 더비오 하이나이 탐세.
1: 콜시스 마라타 타트크레 아도 마카타나 자기 하이리바 헬스 스킴세 아코나 레지스트레이션 더르니 코나 인슈런스 아보 사마나라 시보카마이 크레헤나 칸나 마시
0: 아코이나 마로이나 마시 바이칼레 시카이 도아카데 내셔널 트러스트 Ek ini nama kami 1999 National Trust Ek 1999. Aduh masih ini National Trust Ek sih nama cover tau sih na. Ngasai ki category of disability mari kak. Mau ini cover tau sih. Hari ber Ek sih nak cover. Mau ini intellectual disability nih, autism spectrum disorder nih.

마창다 묵레저리 올랑 타기 왕모드수 필마시르기 아람범 자문하기 콘젤다 세마 구먼템 프라카스키마 익다 조이샴나 세랑비세니

마룹 싱 잔드라무키기 파자바 레이브 우르가 톨락바 파자르바 이사예시금 레이랑굴라프 우르가 퐁도록바 타모이기 마롤 농시바기 마파우프 우르바 이사이까야마술레이리 카이네바기 팔락바다 란톡사가도리바 이사이시마디 헥타닝싱레이 아돈수타비우 레이랑굴라프 마기 마파우미

레프트너트 아비우 상하이 채널기 누아이르바 토름싱 아카스 파닌팔 하우지가 목다비르시 라디오 클라스 저흥과 양카이니 토이수바 땅각 나시기 땅각 뜻다비르시 클라스 8 잉리스키파라 트루트 토름시 디파트멘트 오브 에듀케이션 에스 사마그르 식사 마니푸르기 땡방가 루이나나 부톡초바 토름니 다비르시

0: 토비스나. 아이네, 아이 말렘네.
1: 말렘.
0: 마땀 그럴 앞날 울으시다. 넌 앵무한테 와라오리브로.
1: 와라오바. 까나나 까나다. 아이디 까나다 시와라오 팜 톱디.
0: 아이 강해. 넌 나이브 와라오이. 앵무한테 사오이 해봐. 아이기 신팜남이 그범부땅 파워버까이 톡보 야기드라보쇼. 나시디 분음악 싱가도 동호인 나름라가 아이 난기 망들 엽드라보네. 토비스나. 아이 낭 불러오불락 이브네.
1: 아우바 쿠딩나 까리엠나 판모 오이라비 힝나 힝나 시바가 빵칵 오이라비 분시이시다.
0: 토비스나
1: 까나부쇼 아이기뇽 시이젤락다 분신바이 각밤드레 마땀맘마다 낭 아이기 마락다 젤람바뇽 시이젤라도 나 시디 강크레
0: 토비스나
1: 나 시디 아이부 잉신 비나바 까나 슬레이트라비 나락 싱락 람항 두망다 사트비 레이랑 아마굽나 빵칵 오이르비네.
0: 헤이 토비스나
1: 짤로 말렘 낭마 파마스다가 여발라이바노 짤로.
0: 토비스나 그리 슬레이트바 볼음마사 아마기다막 낭잠 현지는 칼라마네 분시 하이브시디 랑팜네 분어먹 싱가도 탱나보다 낭낭거리기 능한나리브노 허직디 아이슈난기 망대 랩다르브시디
1: 가슴상기 맘라바가 쿠눙어시다 이마이자기 분시나 짜람타람 강다 미끼비랑 강다는 렐락바 누밋마 싱가야 하우크레
0: 비스나
1: 나시수 강드리 마파머시다 누멧 마싱가야니 랭크가니 아숨나 아두가 미마나 잡아 와칸 마뿡 파잡아 이기 봉아두나 가다이다 불라이람 가다리바노
0: 토비스나
1: 봄나마가 시다 나 시디 이도 미도움다 이락나 할래
0: 아두디 하요 낭 낭기타 모자부디 아두디 하요 낭 낭기타 모자 우디 능시브라
1: 그리
0: 낭낭 마부 우닝브라 하요
1: 에 거이다 모자 하요 말렘 에 거이다 모자 그 다일라 호보기 에 마야 우닝해봐 낭 마하크 탱나렉브로 하요 바 말렘
0: 낭기타 모자 얌 눈아이네 레호리에
1: 그리 에 거이다 모자 우도 눈아이네 레호리 하이바 하요 낭 마하크 탱나렉브로 하요 바세
0: 분음악 싱어세 따이벙 치마 마하키 농담 콜네
2: 마땀
0: 해야 해, 토비로. 토비스나, 나 시기디 마땀 슬로레. 아이 잘루키게. 낭나 운닝리바, 낭기 따모자구도. 하잉 낭기 망대 소이든에 랩라더보네. 아두가 낭가 낭기 마가수.
1: 가리.
0: 하잉 소이든에 톡라더보네.
1: 아이 마.
0: 세, 낭 와르부수 와나. 나 시 아잉 시 마땅디 강가모.
1: 말리엠.
0: 아이 잘루키게 꺼.
1: 가리바. 아이고 이따 모쪽도 아이유 나라가니 하이바 아두가 아이 마가보수 하이잉막 젤스테기랑 토가니 하이바

0: 에이, 라올라. 봐서 그래다. 이름도 많이 부르세. 우시더라.
1: 어이.
0: 예오.
1: 아씨.
0: 너무 우시다. 에헤헤. 세세세세.
1: 나 바빠.
0: 라올라올라. 세세세. 가리도보이 노낭나. 깜빡 가리도보. 세이. 젠들라이버 이제.
1: 어이.
0: 농아 이걸 보니 보.
1: 이씨.
0: 굿다 하면 자리 미니 가봐.
1: 이씨.
0: 싸가제 마담 짠짠 자리 봐. 벤가제 킹에라가 마시다 이시다. 꽁. 꽁. 공가 킹에르가 싸가지 마담 짠짠 사리미니 가봐. 쇠 인장가제 넉넉 문네 통그라봐. 문문드네네 하와이지 마서 암도 우부자나띠 가봐. 와이글 뿐능
1: 아니까 바빠. 민지 젠들레비 샤 와이하이고
0: 누가이글 보니미 해
1: 스미노 와이하이미
0: 아시 누가이글 보니능 아이하지 내마 하이지 타속 내이부와 누가이글 보니네 가봐. 시스마나시지 누가이글 보니미 해
1: 아시다 바빠. 거이 그럼 뭐 알리 누가 라이드노?
2: 아이 미아빠! 나 시리 낭이 누비 치르더나 나 코우나 통나 이기 망시다 랩레르더나 아이는 낭구 세네르콤 마땀 양구 이러보니 나 시낭 마품 시들 라크네 하이밥 짭짭 오빠오 강바닥이 아이는 낭구 세네르 이보니 나 시리 이쿳 먹는 낭구 파드나 폴리스는 세네거니 폴리스는 나루 내양 뿐은 막 두디헬라바 마통다 나쁜 짓이 바깥 심상다 남친의 당근임 자루! 아이 망상은 자루! 자루! 아이 망상은 자루!
0: 아묵당 아이비코 그 아묵당 아이비코 마이암바 이미 속성을 내리간다 막부 파르가 부르스크드바 미연시 가나노
2: 그래
0: 파로네 내릴 내리고 파로네 파로네 파로네 파로네 왜 파로네
2: 미네미사

마다 아시다 아시 야마디 해인기 담저리바 더우람싱 닝싱저바 루이저리 동안동안바 더우람싱 립다나 산독처리바시 메가헤르츠 자무가훔 다스믹 망아드 산독처리바 아가스바님 파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잉 아유키풍 따릿 콘질 나숨다 팡비거니 따시마파오 타우라마시다 타한즈거니 아이바 마이범 나바키 수어가 우나바기 아홈수바사루 우나비게다바 낭음 이베 야이마데비 타우람푸토파 라이스람 사마르짓 타우라마시 잉글리싱하니 따라따룩기 오거스키 타릭 따라다 아한부 오이나 산독적기바 타우람니

한절이 베이세이시 기절이다 펄마시대기 토현박이 나이통 건절다 난도닝엄바나 세이랭바 보보사나 강라 아마디 아마짓 라우렘밤나 세이랑바 펄마시니

까나기 와셋 응악리베라 헤이닝 디비 타자 란톡저리 라이숨 로스니기 콘절다 ngairangbam sarachandrana sairingba matamishai

미오이 버기 진발 동대기 풍독 방암되나 레이바 와항 가야나 탓다나 타모이다 코이랑 할리 농심의차 강버기 방근 오이나바 미국 아마탕 오이라바수 타모이기 마셔 강하닝이